0: 너랑 잘 나가.
1: 오빠 백궁.
0: 꿀로 받친 유머니까 궁안이 뿐 그래.
1: 그래서 오빠.
0: 뿐 사사해. 그래서 뿐 뭐든 깡갱갱갱.
1: 아름 뭐구 오빠 백궁. 오빠로 뭉수 생나나꼬.
0: 뭐든든. 자리니까 가랭가리 빼트로. 사니끼네 블론저든 또꼬. 뜬와룽. 너뻐 미니마르끝. 적합 낭기 그레이스 뭐든 싹 낭기 주잇
1: 백궁 구위 진능니 G-R-E-S 디보초 그리스 마이얼마니 고급부도한 쭈꿉 구나아키 해피 강구 녀켄 QR굿 무리 프로세스 트랜삭시 다디 감방 쩝뻣 란 암만
0: 웰라 Datos titik keris pusaka giten.
1: Dudu bagung.
0: Walah. Gipun. Nek ngeten kulo ngambil artani den. Ajeng kulo nggih nebus gaden.
1: Ora genah.